자주 코르모로 치르 녜소솜제 발라제 미겔랑에 달라데 덴데둥에 잡제라 제와바도 메방구 나민주로 대베 당진도 양다다베 자가르푸

메도베 초제예신 노르보데 아테마지다 간댕그 토미드나 타데보 지삼제 초다드나야 덴도동조 멘도베 뉴마사자 셈보타 튜덴도 초다 간댕그